0: 이만아.
1: 고무 가마니, 고무 가마니. 치카보, 치카보.
2: 72.3 dekat Taman Bukit Perdana.
3: Saya Bojeri, Foto Tanjung Wali, Pekalatok.